0: 말이 있고요.
1: 어머니도 유튜브를 어머니도 보세요.
0: 프랑스어를 공부해요.
1: 아버지는 유튜브를 보시고
0: 큰오빠는 말이 없고요.
1: 아버지는
0: 작은 오빠는
1: 떠나고 싶대요. 유튜브를 보세요.